0: 관계
1: 맞죠?
0: 자, 드라이트랙 전체.
2: 스마트 드라이트랙 전체, 보리장드 캠핑으로 와리버스, 엘렉셉시오 디캐펜스포스, 감자라마, 레미 en fonction à notre arrivée, les vérifications,
0: 227.